0: 나우크는 나미나크 나우크 아니 페르 로제이 키에타 에니 키에타 이런 선수와 이렇게 상극이 살은 저도 신다 그가 같이 합치한 여러명이 못해내는데 그나누로가 그가 약사의 흑수 싸움 그나누로가
1: 배도 위치세요 시원 못해